겹겹응 심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성급 봉사업 집결구 육성을 가속화하고 다원 주체가 봉사 공급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입찰, 담합 등 무질서 현상을 강력하게 단속해 민간 투자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업종 품질 표준을 건전화하고 무질서한 보조금, 저가 판매, 허위 선전 등 행위를 억제하며 이는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기제를 보완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근절해야 합니다. 중로, 중저 협력의 기회를 잘 파악하고 후춘, 핫상, 비내 관광휴양지 대상을 잘 건설하며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외봉사와 문화관광 교류를 강화하고 길림, 절강, 장춘, 천진, 맞춤형 협력기제를 잘 활용하며 장춘 현대화 도시권 복사 교훈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상호 섭취와 협동 발전에서 봉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질적이고 능률적인 발전 생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더하기 전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해 녹색 전기 운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며 동수서산 공정에 더욱 잘 융합시켜야 합니다. 전문화 브랜드 운영 수순을 제고해 길림 봉사가 식별도는 물론 명예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선두 기업을 정밀 유치하고 성내 기업의 강화 및 확대를 지지하며 국유 자본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혈류를 제고하는 생산성 봉사업으로 질서 있게 집중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소화하며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견지해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봉사 발전을 경제사업의 돌출한 위치에 놓아야 하며 성직 속 각 부문은 협동을 강화하고 실속 있게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업종 발전 수요를 참답게 정리하고 생산 요소 시장화 배치를 최소화하며 산업 용지 공급 모식을 혁신하고 봉사업 인재 지탱 체계를 건전히 하며 다원화 자금 조달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형제성 자치구 시의 좋은 경험과 실천 방법을 학습하고 전문 자금을 통합 배치하며 정량 정책을 잘 활용해 성장성이 좋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상에 기울여야 합니다. 선전력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 이야기와 군중의 목소리로 좋은 정책과 전망을 전달해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호흡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주와 공무원의 포치를 시달하고 전국 봉사업 회정신을 관찰하며 봉사업을 순위 제거와 돌파의 중요한 지탱으로 경제를 다잡고 성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요 견인, 개혁 공략, 과학기술 에너지 부여, 개방 협력을 돌출하게 하여 봉사업 확대, 품질 제고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후속 시장, 과학기술 봉사업, 현대화, 대농업 등 우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사슬 고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며 일로일소, 의료건강, 문화관광 등 민생수요를 중심으로 생활성 봉사의 고품질 다양화, 편리화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고 체제 기재 장벽을 돌파하며 정책 경려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봉사업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전성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수금평 총석의 봉사업 발전에 관한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회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길림성 봉사업 확대 품질 재고 추진 실시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성 상무청 장춘시 연변주 책임 동지들이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미 장춘시 지도일꾼 호가복, 채동, 장은혜, 왕자련, 손간, 고강, 조항성직서 관련 부문 단위, 종점기업,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책임동지 등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역 법률 보급 및 2026년 훈춘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시기 훈춘시 삼림산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훈춘시 민족단결진보사업 관련단위 대표 각진 가도
각촌 사회구역 민족사업관부, 훈촌시 민족단결진보 적준의 성원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동식에서 훈촌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장옹경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적진법을 학습선전 관찰할 때 관한 창의서를 낭독했습니다. 훈촌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시정부 부시장인 관아비가 연설하고 활동 정식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훈촌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은 성류꽃이 연변에 피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적진법 학습 선전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훈촌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시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선전을 기간 훈촌시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적진법 전육 법률 보급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변강 역사 이야기, 한맘 꿈 구축 홍색 문맥 연구 학습 실천 활동, 모범 발자취 전역 순회 선전 강연, 청소년 성류시 한맘으로 꿈 구축 미혹 실천과 맛으로 연변 향수, 화목하고 아름다운 한맘 특색 미식 축제 융합 등 형식이 다양한 조제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직 전개해 여러 민족의 레왕과 교류 융합을 부단히 심화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손잡고 분진하는 더 높은 힘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 구축 리념이 변강대지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기 전국 청소년 과학실험 능력 대회 결승전이 일전에 산동성 제남에서 거행됐는데 훈촌시 제4중학교 학생 오청정이 초중 생물학조 전국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과학실험 능력 대회는 중국 교육 장비 업종 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의 비순을 거친 중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경연 활동입니다. 대회는 과학 소질 육성, 실험 능력 향상을 주제로 두 가지 감소 기초상에서 과학 교육 혁신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전국 결승전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소학교 과학, 중학교 물리, 생물학, 고중 물리, 화학, 생물학 등 6개 조를 각각 설치해 참가 선수들이 기초 실험 설계 및 조작과 실험 설계 및 조작 확장 두 가지 큰 환자를 둘러싸고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오청정과 지도교원 양사진은 실험실에 뿌리 내리고 각종 탐구 실험과 관찰 실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서구역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은 주민들의 일상 휴식과 노인 및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단체이며 또 사회구역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직관적인 구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역 공공놀이 운동시설에 파손되거나 방치되고 부품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사용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우환도 내포하고 있어 사회구역 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 여러 주택 단지에서 일부 공공운동기구는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연결 부위의 나사가 느슨해지고 철제 등반대는 노기스로 변형됐고 방호 부품은 이탈됐습니다. 건신, 걸음기, 허리 돌리기 등 기구들은 회전축이 뻑뻑해지고 부품이 느슨해지거나 파손됐으며 일부 기구의 외관은 갈라지고 로화가 엄중합니다. 휴식용 책상 플라스틱 의자는 파손 균열됐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은 마모되거나 느슨해졌습니다. 또 일부 시설은 장기간 점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녹이 쓸고 주변에 잡동사니가 널려져 있으며 오물이 쌓여 있어 사용 시 부딪히거나 다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무료 및 관련 주관 부문 단위에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시설 파손 문제 목록을 작성하며 제때 느슨해지거나 파손, 부식된 놀이 운동기구를 보강, 수리 또는 교체할 것을 권유합니다.
시설의 일상적인 순찰 검사와 청결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정비와 요지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봉사업대회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종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전효법률보급및2026년珲春시민족단결진보선전을가동식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7일전성봉사업대회가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히출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사상과행동을당중의중대한결책포체절실히통일시키고정확한지적관을선도로봉사업의에너지확대와질적향상을착실하게추진하며길림전면진흥의새로운에너지를육성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경제가고품질발전궤도에서안정되고멀리나아가도록추동하고길림특색을구현하는현대화산업체계를구축하며고품질생활을창조하는면에서더욱큰돌파를실현하려면반드시봉사업의에너지확대와질적향상을가속화해야합니다첫째중점분야에초점을맞추고수준을제고해야합니다생산성봉사업은실물경제라는이기초를튼튼히수호하는데입각해전통산업의존안우세산업의강대한실질생산력의육성을통일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완성차부품후속시장의심층적인협동구도를다그쳐건전히하고자동차산업이제품판매에서봉사판매로확장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수소에너지광전정보등신흥산업에초점을맞추고기초연구더하기응용연구더하기성과전환연구개발봉사체계를보완하며공급사슬금융전문봉사능력을증강해야합니다생활성봉사업은인구구조의변화소비구조의성격추세에순응해공급부족점을정밀하게보완하고봉사의표준화수준을향상시켜야합니다전문양로가정위탁양육의료건강등공급의질을전면적으로제고하고야간경제조류경제등신흥업태를적극발전시켜야합니다문화관광시장을확대하고상류장비제조중류운영및제품개발하류봉사가지탱하는빙설산업생태를구축해오랜세월이흐를수록더빛나고소중해지는홍색문화가교육과학기술공업등분야와경계를넘어련동발전하도록추진해야합니다둘째봉사업의개혁개방심화를추진해야합니다성급봉사업집결구육성을가속화하고다원주체가봉사공급에참여하도록권장하며진입제한을완화하고입찰담합등무질서현상을강력하게단속해민간투자의활력을효과적으로불러일으켜야합니다업종품질표준을건전화하고무질서한보조금저가판매허위선전등행위를억제하며인원밀집지역의안전관리기제를보완해중특대안전사고의발생을단호히근절해야합니다중로중저협력의기회를잘파악하고후춘핫상빈해관광휴양지대상을잘건설하며전방위적이고심층적으로대외봉사와문화관광교류를강화하고길림절강장춘천진맞춤형협력기제를잘활용하며장춘현대화도시권복사교훈인역할을충분히발휘해상호섭취와협동발전해서봉사업의경쟁력을제고해야합니다셋째질적이고능률적인발전생태를구축해야합니다인공지능더하기전문행동을깊이게실시해녹색전기운영에서한발앞서나가며동수서산공정에더욱잘융합시켜야합니다전문화브랜드운영수준을제고해길림봉사가식별도는물론명예도를갖추도록해야합니다선두기업을정밀유치하고성내기업의강화및확대를지지하며국유자본이실물경제에활력을부여하고효율을제고하는생산성봉사업으로질서있게집중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오랜시간공들여정치생태를정화하고경영환경을최소화하며간섭하지않고필요할때는 반드시응답하는것을견지해기업이과감하게도전하고마음껏일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각급당위와정부는봉사발전을경제사업의돌출한위치에놓아야하며성직속각부문은협동을강화하고실속있게성과를내야합니다업종발전수요를참답게정리하고생산요소시장화배치를최소화하며산업용지공급모식을혁신하고봉사업인재지탱체계를건전히하며다원화자금조달통로를넓혀야합니다형제성자치구시의좋은경험과실천방법을학습하고전문자금을통합배치하며정량정책을잘활용해성장성이좋고실효를거둘수있는대상에기울여야합니다선전력도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기업이야기와군중의목소리로좋은정책과전망을전달해봉사발전을지지하고참여하는농후한분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고옥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당주와공무원의포치를시달하고전국봉사회정신을관찰하며봉사업을순위제거와돌파의중요한지탱으로경제를다잡고성장을안정시키는중요한수단으로삼아야합니다수요견인개혁공략과학기술에너지부여개방협력을돌출하게하여봉사업확대품질제고행동을효과적으로실시해야합니다자동차후속시장과학기술봉사업현대화대농업등우수분야에초점을맞추고생산성봉사업이전문화와가치사슬고단계로나아가도록추진하며일로일소의료건강문화관광등민생수요를중심으로생활성봉사의고품질다양화편리화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유효한시장과유능한정부의결합을견지하고체제기재장벽을돌파하며정책경려를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봉사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전성 봉사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수금평 청석의 봉사업 발전에 관한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 폐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길림성 봉사 확대 품질 재고 추진 실시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성 상무청 장촌시 연변조 책임 동지들이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미 장촌시 지도 일꾼 호가복 최동 장은혜 왕자련 손간 고강 중앙성직서 관련 부문 단위 종점 기업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현 시구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용 법률보급 및 2026년 훈촌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가동시키 훈촌시 삼림산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훈촌시 민족단결진보사업 관련단위 대표 각진 가도 각촌 사회구역 민족사업 간부 훈촌시 민족단결진보 촉진회 성원 대표 등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동식에서 훈촌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장옹경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을 학습 선전 관찰할 때 관한 창의서를 낭독했습니다. 훈촌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시정부 부시장인 관아비가 연설하고 활동 정식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훈촌시 민족단결진보 선전을은 석류꽃이 연변에 피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 선전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훈촌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시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선전을 기간 훈촌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전용 법률보급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변강 역사 이야기, 한맘 꿈 구축 홍색 문맥 연구 학습 실천 활동, 모범 발자취 전역순회 선전 강연, 청소년 성류씨 한마음으로 꿈 구축 미혹 실천과 맛으로 연변 향수, 화목하고 아름다운 한마음 특색 미식 축제 융합 등 형식이 다양한 주제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직 전개해 여러 민족의 대화와 교류 융합을 부단히 심화하고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손잡고 분진하는 더 높은 힘을 결집시켜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 구축 리념이 변강대지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기 전국 청소년 과학실험 능력 대회 결승전이 일전에 산동성 제남에서 거행됐는데 훈촌시 제4중학교 학생 오청정이 초중 생물학조 전국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과학실험 능력 대회는 중국 교육 장비 업종 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의 비순을 거친 중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경연 활동입니다. 대회는 과학 소질 육성, 실험 능력 향상을 주제로 두 가지 감소 기초상에서 과학 교육 혁신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전국 결승전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소학교 과학, 중학교 물리, 생물학, 고중물리, 화학, 생물학 등 6개 조를 각각 설치해 참가 선수들이 기초 실험 설계 및 조작과 실험 설계 및 조작 확장 두 가지 큰 환자를 둘러싸고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오청정과 지도교원 양사진은 실험실에 뿌리 내리고 각종 탐구 실험과 관찰 실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서구역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은 주민들의 일상 휴식과 노인 및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단체이며 또 사회구역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직관적인 구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서구역 공공놀이 운동시설에 파손되거나 방치되고 부품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사용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내포하고 있어 사회구역 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 여러 주택 단지에서 일부 공공운동

기구는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연결부의 나사가 느슨해지고 철제 등반대는 노기스로 변형됐고 방호 부품은 이탈됐습니다. 건신, 걸음기, 허리 돌리기 등 기구들은 회전축이 뻑뻑해지고 부품이 느슨해지거나 파손됐으며 일부 기구의 외관은 갈라지고 로화가 엄중합니다. 휴식용 책상 플라스틱 의자는 파손 균열됐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은 마모되거나 느슨해졌습니다. 또 일부 시설은 장기간 점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녹이 슬고 주변에 잡동사니가 널려져 있으며 오물이 쌓여 있어 사용 시 부딪히거나 다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 및 관련 주관 부문 단위에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시설 파손 문제 목록을 작성하며 제때 느슨해지거나 파손, 부식된 놀이 운동 기구를 보강, 수리 또는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설의 일상적인 순찰 검사와 청결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정비와 유지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공공 놀이 시설을 애호하고 문명 사용을 규범화하며 안전하고 온전한 사회구역 휴식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함으로써 문명 사회구역의 상시화 건설에 조력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정협주석조국현이연변주에서농업농촌현대화향촌문화관광융합특색산업발전을둘러싸고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성적십자회조사연구조가珲春시에서기층적십자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제2기珲春꽃에서피어나는정겨움미니영상대회가막을내렸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7일부터8일까지성정협주석조국현이연변주에서농업농촌현대화향촌문화관광융합특색산업발전을둘러싸고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삼농사업에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론술과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농업농촌현대화를정착시키고농업강성을서둘러건설해향촌전면진흥을착실하게추진할때관한중국공산당길림성당위길림성인민정부의실시의견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우리성의발전실질을단단히들어주고직무수행의접점과조력점을정확히찾아고품질직무수행으로길림향촌전면진흥에조력해야합니다珲春시남산촌은변경촌으로서2017년에빈곤해탈을실현했고2021년에성급천촌시범촌으로선정됐습니다조국현은남산촌에서산닭사육과수광채소하우스프로젝트를참답게살펴보고재배사육규모시장판로촌민증수유도등상황에대해상세히문의했으며그들이자원천품에입각해특색재배업을지속적으로장대시키고리익연결기제를보완해더많은인기를끌고더많은인구를모아흥변북민을촉진하고변강주민들이편안히살며즐겁게일할수있도록격려했습니다珲春시맹령촌에서조국현은실린사과재배기지와사과주제민박에서산업발전과농업연계및지원상황에대해상세히요해하고그들이관광상품을갈증풍부해하고봉사품질을제고하며관광객들이기꺼이오고머물며소비할수있도록함으로써향촌진흥에대한농업문화관광융합의견인역할을절실히발휘하기를희망했습니다이어서조국현은성정협기관촌주제사업대원들을따뜻히위문하며모두가정확한지적관을수립실천하고인민에게행복을가져다주는실제적이고좋은일을많이하며농민들의증수를더욱효과적으로촉진하고빈곤해탈난관돌파성과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확대해촌민들의생활이날로활기차고풍요로워지도록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조사연구에서조국현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향촌진흥은총괄적으로계획해야할큰사업입니다위원들을조직해기층일선에진입시켜실정을파악하고문제점을찾아내며향촌특색산업육성접종규모경영발전등을둘러싸고협상의정을전개하고주동적으로기층을위해방향을제시하고길을모색하며동많은농민들이산업사슬에융합되도록이끌어현지근거리에서취업하고증수를누리도록해야합니다토산품사업을깊이있고세밀하게추진해야합니다규모화표준화정밀화발전중에서의장애점과난점에초점을맞추고농업과경제계위원들이전문우세를발휘하도록인도하며기술지도브랜드구축시장확장등사업에주동적으로참여하고향촌이정밀가공물류거래등단계의병목을돌파하도록도와농업산업화수준과종합효익의지속적인향상을추진해야합니다향촌생태자원문화특색과산업기초에입각해농업문화관광의융합발전수요를둘러싸고정협의광범위한연계와인재집결우세를발휘하고연결플랫폼을구축하며협력경로를원활히해향촌과전문운영팀사회자본을주동적으로연결해주어식별도영향력이있는향촌관광목적지를구축하는데조력해야합니다조해봉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 9월 9일 길림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 회장인 리덕부 일행이 훈촌시에서 기층 적십자 조직 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선으로 훈촌시 적십자 비축 재물자 창고 신안가도 촐량 사회구역 반석진 반석천 등지에서 물자 창고 보관 관리 물자 조달 배분 절차와 응급 보장 체계 건설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훈촌의 규범화된 물자 관리보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를 참관하고 격자화 관리 전시판, 응급구조 시설을 살펴봤으며 현장에서 가정 화재 대피, 예방, 과학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참관하고 천급 적십자 봉사점, 체육관 파괴 가원 대상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천급 적십자 진지 건설, 향촌 공익 지원, 기층 봉사 피복 등 사업 상황을 요약했으며 기층 적십자 사업의 난점과 다음 단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조사 연구소는 훈촌시 적십자회의 기층 진지 건설을 심화하고 인도 봉사를 폭넓게 전개하며 적십자 봉사가 군중에게 닿는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층 적십자 조직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파괴 가원 진지를 잘 활용하며 응급 구조, 재방지, 위험 대처, 인도 구조 등 공유 봉사를 풍부히 하고 적십자 자원 봉사자 대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층 적십자 봉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적십자의 따뜻함이 군중들 곁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8일 훈촌시 총공회와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기 훈촌 꽃에서 피어나는 정겨움 미니 영상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니 영상 대회는 새롭게 승격됐는데 전 과정 온라인 신청, 여러 플랫폼 동시 연동으로 틱톡, 콰이소, 위챗 영상 계정, 쇼홍수 등 4대 주류 신매체 통로를 포함했는데 진입 장벽이 낮고 범위가 넓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혁신적으로 전문 심사위원이 없는 심사 기재를 채택했으며 4대 플랫폼의 종합 좋아요 수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차례 데이터 취합, 엄격한 산출,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우수상과 인기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활동은 평범한 종업원들의 창작 열정과 사명감을 충분히 불러일으켰는 바 종업원들이 앞장서 창작하고 전원이 광범하게 참여하며 전시가 힘을 합쳐 선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미니 영상 대회가 시작된 이래 훈촌시 각 분야의 간부 종업원들은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는데 대회 기간 누계로 원본 미니 영상 2,600여 개가 접수되고 전체 인터넷 재생수는 3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인터넷상의 열기는 훈촌의 도시 지명도와 명예도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훈촌을 알고 동경하며 훈촌으로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고향 특색 산업 발전과 도시 브랜드 구축에 강력한 신매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황금빛 속에서 꿈을 키우고 한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일 훈촌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올해 선전 강연단을 조직해 전시 중소학교에서 가을철 새학기 개학 첫 수업 개별 주제 교육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 역량을 섭취하며 포만된 열정과 앙양된 자세로 새학기를 시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남캠퍼스에서는 마음의 작은 빛을 지키고 소년의 힘을 꽃피우자를 주제로 전문 강좌를 전개했습니다. 올해 선전 강연단 강사 김영리는 청소년들의 성장 특점과 결부해 정서 관리, 심리 조절 등 내용을 둘러싸고 설명을 전개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심리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퇴직 로 법관 왕은빈은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며 법을 사용하는 법제 교육 주제 강좌를 개최했는데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례로 법률 선전 교육을 펼쳐 아이들 마음속에 법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법을 알고 이해하며 준수하는 새 시대 우수 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정 건설을 위한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군촌시 제5소학교에서는 5로 선전 강연단의 심리 강사 왕위가 가을빛을 따라 힘차게 출발 하자를 주제로 심리 수업을 진행했으며 단체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심신 상태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대징의 한채 땅이라도 반드시 수호하는 령토수호 정신을 장력점으로 가국정서 교육을 융합해 학생들이 애국정서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 9월 9일 훈촌시 제5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 및 1학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친자 입장, 국기 개양식, 신입생 입학 선서 등 환자를 설치하고 의복을 바로잡는 의식, 주사로 이마에 점을 찌고 지혜를 여는 주사 계지, 스승에게 례를 올리는 사제례 등 전통 례절을 용입해 아이들이 엄숙하고 따뜻한 의식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근일의 훈촌시 제5소학교에서는 시종 성장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고 애국주의 교육과 전통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개학식 주제반의 경전랑도, 전통 명절 실천 등 풍부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의식 속에서 례절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다듬으며 문화의 물결 속에서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정 환경에서 밝게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서 9월 8일 훈촌시 청화가도 돌격대는 관할구역에 진입해 환경특별청돈 행동을 전개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구축에 전력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삼일군들은 복도 내 통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무단으로 설치, 건축한 벽체와 판잣집을 법에 따라 철거하고 복도 안에 장기간 쌓여있던 폐기물과 잡동사니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생명통로를 원활히 하고 안전우환을 제거해 간부 군중 간의 관계를 가열층 밀접히 함으로써 전민공동건설, 전민공유의 농후한 문명도시 건설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9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저기온이 전단계에 비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른다고 해도 그늘에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기상정보 유의하시고 센스있는 옷차림으로 맵시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변화에 따라 농산일 배치하셔서 날씨로 인한 불편 줄여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이 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산을 찾으신다면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3도. 춘화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22도. 하다문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2도. 양포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3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3도. 경신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22도. 반석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3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3도. 영안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23도. 밀강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3도. 방천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1도.